0: 디디 나나나
1: 해줘 나오 나 웨비
2: Hiya, Bobby.
3: Hi, Ken.
2: You wanna go for a ride?
3: Sure, Ken.
2: Jump in.